0: were like life unto me.
1: 그래서 한 달쯤 지난 뒤에
0: And then after about a month,
1: 선교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0: God opened the doors for me to enter into the missionary school.
1: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이 죄에 물들지 않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만나 얼마나 좋겠어요.
0: And so these little young children, they're being able to meet Jesus. How wonderful this is.
1: 난 19살 때 예수 믿어 다행입니다만.
0: Unfortunately, at the age of 19, I got to believe and meet Jesus.
1: 저는 교회 다니

0: missionary school.
1: 우리 앞으로 선교하자면 선교사를 길러내야 하고.
0: For us to do mission work, we have to grow missionaries.
1: 어디 삽니까?
0: Where are you going to do it?
1: 우리 교회.
0: At our church.
1: 바다에서.
0: Oh, here on the floor. Where will they sleep?
1: 여기서 잡니다.
0: They'll sleep here.
1: 밥원에서
0: 먹습니다. Where are they going to eat?
1: 여기서 먹습니다.
0: Oh, they'll eat here.
1: 뭘 먹습니까?
0: What are they going to eat?
1: 밥 먹는다고.
0: They'll eat food.
1: 아니, 목사님도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뭘 먹습니까?
0: Pastor, even you don't have food to eat. What are they going to eat?
1: 진짜 암담하게 시작을 했어요.
0: And truly, we were completely lost when we began.
1: 2명, 남학생 다섯 명.
0: It was 3 male students, 2 female students, 5 students in total.
1: 지금까지 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배출이 됐어요.
0: And until now, many pastors came about through that school.
1: 전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0: And they are around the whole world preaching the gospel.
1: 그 전도자들 가서 성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 계속 일어나니까.
0: And those pastors going all around the world in the mission fields, and people are getting saved.
1: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0: And I'm so thankful to God about that.
1: 그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021년에
0: And recently in 2021 because of the corona.
1: 근데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못 해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0: We were unable to hold our conference, so we held it online.
1: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설교를 들으 막 감격해 하고 기뻐하는 거.
0: Many people heard our sermons, they were touched and they were moved.
1: 그 이런 일 하는 거 보면은
0: And when we do these things,
1: 그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이면
0: When these little children simply hear the words of Jesus and accept the heart of Jesus,
1: 죄에 빠지 않는 사람들 훨씬 더 죄에 빠진 사람보다 낫지요.
0: You know, people who have fallen in sin, those who have not fallen in sin, so much better off.
1: 그래서 복음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
0: And so they say you have to preach the gospel from a young age.
1: 제가 지금은 그렇게 못해. 그때는 어린아이 전도를 정말 많이 했어.
0: I don't do it so much now, but back then I did a lot of witnessing to young children.
1: 그러나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0: Then the very amazing thing is
1: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었는데
0: That power was inside of Jesus.
1: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0: And as I preached the gospel,
1: 내게도 똑같은 역사 일어나서
0: The same works are happening in me as well.
1: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0: And the works of salvation are happening.
1: 내가 복음을 구원받은 그 사람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0: And through that person who got saved through me, through him, the works of the gospel happens.
1: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0: And how thankful I am, I cannot say it all in words.
1: 전 세계 그 대부분 큰 기도 교단체 마음을 같이 해서
0: And all around the world the main Christian denominations are joining our heart with us and we're preaching the gospel.
1: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걸 때 말할 수 없이 감사해요.
0: And when I see God living and working in our church, I cannot say how thankful I am.
1: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0: I'm so thankful I cannot express it all in words.
1: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0: After we believe in Jesus,
1: 예수님 함께 계시면
0: If Jesus is with us,
1: 병이 들어도 문제가
0: Even though we're diseased, it's not a problem.
1: 돈이 없어도 문제가
0: Even though you have no money, it's not a
1: problem. 양식이 없어도 문제가
0: Even though you have no food, it's not a problem.
1: 우리는 어려움 적이 한두 번 있었지만
0: And We had difficulties various times.
1: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0: But it was so amazing how God helps us.
1: 그러고 난 뒤에 제 아버지께서 구원받으시고
0: And after that, my father got saved.
1: 두 분 누님이 구원받으시고
0: And two of my sisters got saved.
1: 형님이 구원받으시고
0: And my big brother got saved.
1: 동생이 구원받으시고
0: And my little brother got saved.
1: 조카들이 구원받으시고
0: And my nephews got saved.
1: 그 다 이제 조카들이랑 동생이 또 복음 일을 하고.
0: And my siblings, my nephews, they're all working for the gospel.
1: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0: And it was so amazing.
1: 그냥 나 혼자 있었으면
0: If it was me by myself,
1: 내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0: I wouldn't be able to overcome the devil.
1: 악한 일끌려 죄 속에 빠지 않는데
0: I would be led by the evil spirit and fall into
1: 예수님은
0: sin.
1: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면 나도 이기시니까
0: But Jesus defeated the devil, defeated me too.
1: 내가 예수님만의 도론지
0: But after I enter into Jesus,
1: 1년이 지나고 2년, 3년 지나면 지날수록
0: After 1 year, 2 year, 3 years, the more time it passes,
1: 나는 가리워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0: I become more hid and the more Jesus appears it's so amazing.
1: 이제 저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서
0: Now we send missionaries out all around the world.
1: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0: And the gospel is being preached all around the world.
1: 방송을 통해서
0: through broadcasting
1: 책을 통해서
0: through books
1: 수양회를 통해서
0: through retreats
1: 학교를 통해서
0: and also through schools
1: 계속 복음적인 역사 일어나는데
0: continually the works of the gospel is happening.
1: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0: And how thankful we are we cannot say it all in words.
1: 이제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 일하시는 게
0: And that holy God is working with power inside of us.
1: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0: And I'm so thankful about that.
1: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0: Truly I give thanks to Father God.
1: 이제 나이가 많지만
0: Now I'm old in age.
1: 많은 젊은 전도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일하고 있고
0: And many young pastors are arising to work together with us.
1: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0: And we're preaching the gospel around the whole world.
1: 주님 우리가 안에 계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0: And these are the works the Lord is doing inside of us.
1: 너무너무 고마웠어.

0: was so thankful.
1: 한 번은 제가
0: One time I
1: 에스와티니 공화국폐하께서 미국 뉴욕에 그 저 국제적인 그 세계 정상회담 가셨는데.
0: And so the king of Eswatini went to a meeting of heads of states in New York.
1: 제가 이제 그 UN에 가서 국왕폐하를 만났어요.
0: And at the UN General Assembly, and I got to go there and meet with the king.
1: 제 아들이 뉴욕에 사는데.
0: And my son lives in New York.
1: 시간 되면 우리 아들 집에 한번 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랬어요.
0: I asked him, if you have time, can you come to my house, son's house in New York and have a meal with us?
1: 국왕폐하께 미국 정부가 우리 그 보안 저 경호 문제 때문에 여기 떠나지 못하게 한다.
0: And the king answered, all because of security reasons, I'm unable to leave this area, he said.
1: 그래서 제가 그 앉아 있는데
0: And I was sitting there.
1: 어떤 젊은 사람이 옆에 앉아.
0: A young person came and sat next to me.
1: 당신 누구냐?
0: I asked him, "Who are you?"
1: 이분이 그 총리의 비서예요.
0: And he was the secretary to the prime minister.
1: 남태평양에 있는
0: In the South Pacific.
1: 그 이제 한 작은 섬 나라인데.
0: It's a small island country.
1: 아, 총리 여기 오셨느냐?
0: I asked him, "Oh, is the prime minister here?"
1: 오셨다.
0: Oh, he says yes, he is.
1: 제가 명함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0: And I gave him my card and I said,
1: 나 이런 사람인데.
0: No, this is who I am.
1: 총리 좀 만나기 원하시면 만났으면 좋겠다.
0: And if he wants, I can meet with the prime minister. I told him.
1: 비서가 갔어요.
0: And the secretary went.
1: 금방 오더니.
0: And immediately he came.
1: 총리께서 만나고 싶었다.
0: And the said prime minister wants to meet with you.
1: 국가 원수인데.
0: He's the head of a state.
1: 신원조회도 안 되고.
0: You know, they didn't do a background
1: 그,
0: check on me.
1: 만난 사람.
0: Just immediately, I just met him. And he just saw my card and said he would like to meet with me.
1: 제가 들어갔습니다.
0: So I went in.
1: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
0: And there I began to preach the gospel.
1: 주 복음을 전하.
0: And then I preached the gospel.
1: 총리께서 너무너무 자세히 잘 들으시.
0: And the prime minister, he listened so well.
1: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0: And after I was done preaching the gospel.
1: 그분이 죄의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0: H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1: 시계를 보니까
0: And then I looked at the clock.
1: 42분이 지났고
0: 42 minutes had passed.
1: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0: And I was so happy.
1: 총리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0: And the prime minister was so happy.
1: 나중에
0: Later on
1: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 한 분이 남태평 그 복음을 전한 분이 있는데
0: There was a missionary who of ours who went to the South Pacific to that island to preach the gospel.
1: 그 나라를 찾아가셨어요.
0: And he went to that country.
1: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0: And while speaking
1: 총리를 뵀다 하더라고.
0: He said he met the prime minister.
1: 총리께서 And 그 우리 형제 보고
0: And the prime minister said to that missionary
1: 혹시 한국에 박옥수 목사라고 아세요?
0: Asked him, "Do you know Pastor Oksu Park from Korea?"
1: 아, 우리 가르친 선생이라고.
0: Oh yes, he is our teacher.
1: 아, 그러냐고.
0: Oh really?
1: 이제 여기 한번 오라고.
0: No, please have him come here.
1: 제가 한번 가려고 했는데.
0: And so I plan to go there.
1: 이제 총리가 이제 임기 끝나고 새로 돼서 다른 분이 하지만은.
0: And that prime minister, his term has ended, so they have a new prime minister now.
1: 그냥 진짜 그 국가 원수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0: And it's really hard to meet a head of a state.
1: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여시니까.
0: But God opens the doors before us.
1: 너무너무 놀랍게 이런 일 되어져 너무 감사해요.
0: I'm so thankful that so amazingly these things happen.
1: 그래서 그 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0: And now the gospel is entering those countries.
1: 이제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0: And once the corona ends.
1: 우리 한번 꼭 가려고 생각하고.
0: You know, I'm planning to go there.
1: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0: And God is opening the doors in the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1: 거의 대부분 나라 이북 같고.
0: And in most countries except North Korea.
1: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나라 다 간 같은.
0: Except for that, we're almost in every country.
1: 제가 복음을 전한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로 도우셔서.
0: And as I preached the gospel, God helped us in so many ways.
1: 이런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0: And He allowed us to do these things without any lackings.
1: 어린아이가.
0: A young child.
1: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0: When he's together with Jesus.
1: 나도 영적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0: Even me, I was such a young child spiritually.
1: 예수와 함께 1년, 2년, 10년, 20년 지난 동안.
0: But as I spent 1 year, 2 years, 10 years, 20 years with Jesus.
1: 예수님 내게 역사하셔서.
0: Jesus worked upon me.
1: 만배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
0: And opened the doors for me to preach the gospel all over. When I think about that, I'm so thankful.
1: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하신 너무 놀라.
0: And it was so amazing the work that God was doing inside of us.
1: 많은 국가 원수를 만났습니다.
0: I got to meet many heads of states.
1: 30분이 훨씬 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0: I've met more than 30 heads of states.
1: 에스와티니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0: Even when I went to Eswatini.
1: 저는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이 하나 있었는데.
0: We had our music school students.
1: 에스와티니에 가서 봉사하러 갔어요.
0: And they went to do Eswatini for volunteer service.
1: 국립대학교 졸업식

0: 있어서.
1: And one day there was a national university graduation.
0: 여학생이 거기 노래 부르러 갔어.
1: And our students went there to go sing.
0: 근데 얘긴데 그거 안 된다거든.
1: And then they said, could we do it? They said no.
0: 오늘은 국왕께서 오시기 때문에.
1: And today the king will be coming.
0: 어제 국왕 배학회 어제 순서를 보니까 아무도 못 고친.
1: And we sent the program to the king yesterday already, so nobody can change that program.
0: 괜찮으세요? 졸업식 참석하고 가고 싶어요.
1: Okay, that's fine. We'll just attend the graduation and watch.
0: 진행하는 분 다 오더니.
1: But one of the directors came and said,
0: 지금 국왕이 안 오셨는데.
1: The king is not here yet.
0: 노래 부를 수 있겠냐?
1: Would you like to sing?
0: 아, 예.
1: Oh, sure.
0: 몇 곡 부를래?
1: How many songs do you want to sing?
0: 세 곡 불러.
1: We want to sing 3.
0: 아, 예.
1: Oh, okay.
0: 국왕이 오시기 전이었는데.
1: And it was before the king came.
0: 이 여학생 둘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1: And these two girls, they sang so well.
0: 1절 한 반쯤 불렀을 때
1: when about a 1.5 verses through
0: 국왕이 오셨어요.
1: That's when the king came.
0: 아무 말씀 안 하고
1: and without saying anything
0: 자리에 앉으셨어요.
1: He just sat in his seat.
0: 여학생들이 두 곡을 더 불렀어요.
1: And then the girls sang two more songs.
0: 그 졸업식이 됐는데
1: and then they had the graduation.
0: 졸업식을 다 마쳤어요.
1: And the graduation ceremony was over.
0: 국왕 폐하께서
1: and then the king
0: 아까 노래 부른 학생들 오라고
1: I called for those two students who were just singing.
0: 그 학생들이 왔어요.
1: And they came to see the king. What country are you guys
0: 한국에서
1: from? Oh, we're from Korea. How do you sing our song so well? Oh, we're music students. And as they talked,
0: 국왕님 10일 후에
1: King, in 10 days,
0: 우리 길러주신 우리 그 설립자 목사님 오십니다.
1: Our founder pastor, he will be coming here.
0: 국왕께서 장관을 시켜가지고 국왕에서 나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1: And so the king sent one of his government ministers to pick me up from the airport.
0: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내렸는데
1: and when I got off at the airport
0: 저는 일반석에 보통석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처럼 인도해가지고 기빈석으로
1: I just wanted to go through the regular line but they pulled me out and put me into the VIP lines
0: 장관이 저를 마중 왔다
1: and then one minister came to pick me up
0: 차를 타고 이제 장관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1: and then the minister in his car took me to the king's palace
0: 장관에게 물었어요
1: and I asked the king
0: 구하고 내가 면담 시간을 많이
1: I asked the minister how much time do I get with the king He answered, you get 40 minutes.
0: 알겠다고.
1: I said, okay.
0: 가서 에스와티니 왕실에 갔습니다.
1: And I went to the King Eswatini's King's Palace.
0: 우리 저 조셉 목사님 같이.
1: With Pastor Joseph.
0: 그래 가서 이제 조셉 목사 통역해 주시고.
1: And Pastor Joseph interpreted for me.
0: 국왕에게 국왕을 만났습니다.
1: And we met the king.
0: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1: And then I preached the gospel.
0: 한 30분 복음을 전했어요.
1: And I preached the gospel for about 30 minutes.
0: 그러니까 국왕이 다 들으셨습니다.
1: And then the king listened to everything.
0: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전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1: And then the king said to me, Pastor, can you preach the word more to me?
0: 그래서 또 30분을 더 전했어요.
1: So I preached for another 30 minutes.
0: 그래도 국왕께서 나를 딱 쳐다보셔 한 말씀 좀 더 전해.
1: And then the king looked at me and said, Can you preach the word a little more?
0: 30분씩 세 번 한 1시간 반을 보고.
1: And so I preached 30 minutes three times. So for an hour and a half, I preached the gospel to him.
0: 그래서 그날 죄 사함을 받.
1: And that day, the king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0: 국왕이 너무 기뻐하시네.
1: And the king was so happy.
0: 목사님, 제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1: Pastor, I'll give you land.
0: 여기다 예배당도 짓고.
1: And build a chapel there.
0: 목사님, 집도 지었어요.
1: And pastor, build your house there.
0: 정말 고마웠어요.
1: And I was so thankful.
0: 땅을 주셨는데.
1: And he gave us land.
0: 폰이 약간 변두리라서.
1: And it was a little bit on the outskirts.
0: 우리 아이 와이프 학생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변두리 못 갑니다.
1: And we told them, IYF students don't have cars, so they can't reach the outskirts.
0: 마음 평을 주셨어요.
1: And he gave us about 10 acres of really good land.
0: 산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1: And we went to the mountain. It was so beautiful and nice.
0: 깎을 수 없네.
1: And we could not, you know, work on it.
0: 왕 폐하에게 얘기했어요.
1: So we told the king.
0: 산이 너무 좋아서.
1: It's such a nice mountain.
0: 그냥 깎을 수 없어.
1: We don't want to break it down.
0: 마음 평을 더 주면 좋겠다.
1: So can you give us another 10 acres?
0: 그러니까
1: So the king gave us 20 acres of land.
0: 여기 지금 우리 센터 짓고.
1: And we're building our center there.
0: 왕년도 내 집도 짓고.
1: And as the king has said, we're building our house there.
0: 너무 감사한 거예요.
1: And we're so thankful to God.
0: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도우시고.
1: In all the work that we do, God is helping us.
0: 은혜 베푸셔서.
1: And bestowing grace unto us.
0: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 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1: And through that God, there is nothing we cannot do.
0: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으로 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주셔서.
1: And through these various ways, God is having us preach the gospel all around the world.
0: 전 세계 우리 선교사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몇 개 안 되는 그렇게 다 복음을 전해서 감사했어요.
1: And all around the world, we have our missionaries in almost every country. I'm so thankful about that.
0: 또 가자마자 복음의 구원받음 일어나서 교회가 형성되고.
1: And as soon as they get there, they preach the gospel. People get saved. The church begins to develop.
0: 잘하고,
1: and the churches grow.
0: 또 주변 교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일도 하고.
1: And then they unite with other churches in the area. They work together.
0: 하나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1: When I see them being worked out one by one.
0: 어느 우리로 말하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1: There's not one thing that is done through us.
0: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게 너무너무 놀랍고.
1: But it's so amazing. It is done by the grace
0: 감사했습니다.
1: of God. And I'm so thankful.
0: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
1: I give glory and honor to God.
0: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준 그 하나님께서.
1: The God who has led us until now.
0: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실 거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1: I have no doubt that He will help us until the day we stand before
0: 왜냐하면
1: Him.
0: 왜냐하면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1: Because Jesus yesterday, today, and forever, He is the same.
0: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1: And if that Jesus is leading my life.
0: 어디 가든지.
1: Wherever I go,
0: 무슨 일이 만나든지,
1: whatever I face,
0: 문제가 안 되는 것은,
1: it will not be a problem.
0: 크신 축복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1: It is because the great blessings of Jesus will lead us.
0: 세월이 지나면서,
1: as time has passed,
0: 저는 정말 죄만 짓고 악만 저지른 저였는데,
1: I was a person who did nothing but sin and evil.
0: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1: But God worked and allowed me to do some amazing things. I'm so thankful.
0: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나라로. 또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1: And I'm so thankful that we could take the gospel into even more new countries.
0: 우리 어린아이 같았는데
1: We were like young children.
0: 예수님 같이 있을 동안에
1: But while we're together with Jesus.
0: 어린아이가 아니고
1: Young children are not young children.
0: 추한 사람이 추한 사람이 아니고
1: The filthy people are not filthy people.
0: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고
1: The evil people are not evil.
0: 얼마든지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
1: But we get to live the bright, blessed, glorious life.
0: 주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랍고
1: And when I think
0: 감사합니다.
1: about it, it's so amazing and I give thanks to God.
0: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 I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0: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한 그 일이 너무 놀라웠어요.
1: So amazing is the work that God is doing inside of us.
0: 이제 나이가 많았지만
1: Now even though I'm old in age,
0: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1: I'm so thankful to think about I'm going to stand before God.
0: 죄 속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다가
1: And we had fallen in sin, we were in despair.
0: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1: We're supposed to be cursed.
0: 주님 오시와 함께 계시고.
1: But the Lord, He has come. He is with us.
0: 오시 은혜 받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1: And He helps us and gives us grace. I'm so thankful.
0: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And 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안녕히 계십시오.
1: Please take care.
0: 감사합니다.
1: Thank you.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Hello everyone.
0: 오늘도 마가복음 10장
1: Again,
0: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 Today we'll read Mark chapter 10 from verse 13.
0: 사람들은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1: And they brought young children to him that he should touch them, and his disciples rebuked those that brought them.
0: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0: 공급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1: But when Jesus saw it, he was much displeased and said unto them, Suffer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forbid them not,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God.
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1: Verily I say unto you, whosoever sha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as a little child, he shall not enter therein.
0: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 안고 저희를 위하여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
1: And he took them up in his arms, put his hands upon them, and blessed them.
0: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It's talking about little children.
0: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1: And they brought young children and disciples rebuked them.
0: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1: The disciples rebuked them.
0: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셨다고 하면서
1: And it says that Jesus was much displeased.
0: 하늘나라 이 어린아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 And it says the kingdom of heaven is for the little children.
0: 이 이야기를 보면은
1: In these words
0: 어린아이들 저는 제가 19살 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1: Me, I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at the age of 19.
0: 저는 그때 막 죄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 At that time, I was falling into sin.
0: 조금만 더 있었다면 그 죄에 빠져나올 수 없을 뻔하였습니다.
1: And if I stayed longer, I probably would not have been able to come out of that sin.
0: 난 그때 죄 때문에 너무 고통했고.
1: At that time, I was in so much pain because of sin.
0: 아직 술이나 담배 같은 하지 않았지만.
1: And I wasn't drinking or smoking at the time.
0: 미를 끄고 따먹거나 사과를 따먹는 그런 도둑 일을 많이 했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1: I committed lots of theft, like stealing wheat and apples and eating them. It caused me so much pain and grief.
0: 중요한 것은 나는 원래 내에서 그 악이 있기 때문에.
1: And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me there is that evil within me to begin with.
0: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1: And so those things felt so natural to me.
0: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
1: But after I got to know Jesus.
0: 예수님께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 점점 멀리 해주셨어요.
1: After Jesus entered me, I became far and far away from those things.
0: 저는 내가 진짜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애를 썼거든요.
1: And before I tried really hard not to do those things.
0: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 And then I've talked about this.
0: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안 계신 분 있어요.
1: Among my friends, there were those who did not have fathers.
0: 제 어머니만 있으면 좀 더 자유롭지요.
1: And so they only had their mothers at home, so we felt more free at their houses.
0: 뒷방이 좀 넓어요.
1: And that friend, he had a big room.
0: 우리는 저녁마다 거기서 모여서 놀았어요.
1: And every evening we'd go to that room and we'd hang out.
0: 그리고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
1: And then when it would get dark at night.
0: 뭐 우리 가서 사과 서리하러 가고 감 서리하러 가고 막 도둑질하고 그래.
1: We would go steal apples, steal persimmons, and commit theft like that.
0: 저는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1: And then I prayed a lot to God.
0: 나는 오늘 저녁 그리가 안 가게 해주시오.
1: God, please help me not to go there tonight.
0: 그럼 또 내가 도둑질합니다.
1: If I go there, I'm gonna steal again.
0: 간절히 기도했는데.
1: And I prayed so sincerely.
0: 저녁이 되면.
1: But come evening time.
0: 나도 모르는 새 그리가 있어.
1: Without even me knowing it, I'm already there.
0: 그다 1962년도에.
1: And then in 1962,
0: 성경 말씀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 깨닫게 되고,
1: through the words of the Bible, I came to realize that my sins are forgiven.
0: 죄 사함을 받았어.
1: And I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0: 근데 놀라운 것은,
1: but the amazing thing is,
0: 내가 그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1: that day while reading the Bible,
0: 저녁이 늦은 거예요.
1: It was late at night.
0: 성경서에 빠졌어.
1: I was so deep into the Bible.
0: 그날부터 친구는 한 번도 안 갔어요.
1: And from that day, I never hung out with those friends again.
0: 친구들 나와주 날 보고 그랬어요.
1: Later on, my friend said to me,
0: 야, 너 어디 갔다 왔나?
1: Hey, were you out of town or something?
0: 왜 안 보였노?
1: Where have you been?
0: 어, 내가 그런 일 있었어.
1: Oh, yeah, you know, I was up to other things.
0: 그때부터 내가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
1: And from then on, I started changing one by
0: 물론
1: one.
0: 물론 교회를 다녔지만.
1: And of course, I had attended church.
0: 저는 그때는 죄사함을 못 받아 죄 때문에 갈등했고.
1: But back then, I had not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I was struggling in sin.
0: 내 죄가 사해진 이 사실을 발견한 뒤에.
1: But after discovering that my sins had been forgiven,
0: 성경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내 마음에 달고 기뻤습니다.
1: I would read the Bible, and the Bible was so sweet and joyous to my heart.
0: 한번 친구하고 좀 만날 약속이 있어가지고.
1: One time, I had an appointment to see a friend of mine.
0: 시간 좀 남아서 그동안 성경 좀 읽다 갈까 했는데.
1: And then I had some time before the appointment, so I was reading the Bible.
0: 성경 읽다가 해가 지는 거예요.
1: But as I was reading the Bible, the sun was setting.
0: 약속 다 잊어버리고.
1: I had forgotten about my appointment with my friend.
0: 성경만 몇 시간 읽고 있었어.
1: And I was just sitting there for hours reading the
0: 성경이
1: Bible.
0: 성경이 내 마음에 도는 내 마음을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고.
1: And the Bible would enter my heart, bring my heart so much peace.
0: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1: And give me strength and give me
0: 한마디
1: joy.
0: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생명 같은 말씀들.
1: And the words one by one were like life unto me.
0: 그래서 한 달쯤 지난 뒤에.
1: And then after about a month.
0: 선교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1: God opened the doors for me to enter into the missionary school.
0: 그러니까 이제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이 죄에 물들지 않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만나 얼마나 좋겠어요.

0: Many young pastors are arising to work together with us. And we're preaching the gospel around the whole world.
1: 주님 우리가 안에 계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0: And these are the works the Lord is doing inside of us.
1: 너무너무 고마웠어.
0: And I was so thankful.
1: 한 번은 제가
0: One time I
1: 에스와티니 공학대학교에서 미국 뉴욕에 그 저 국제적인 그 세계 정상회담 가셨는데.
0: And so the king of Eswatini went to a meeting of heads of states in New York.
1: 제가 이제 그 UN에 가서 국왕폐하를 만났어요.
0: And at the UN General Assembly, and I got to go there and meet with the king.
1: 제 아들이 뉴욕에 사는데.
0: And my son lives in New York.
1: 시간 되면 우리 아들 집에 한번 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랬어요.
0: I asked him, if you have time, can you come to my house, son's house in New York and have a meal with us?
1: 국왕폐하께 미국 정부가 우리 그 보안 저 경호 문제 때문에 여기를 떠나지 못하게 한다.
0: And the king answered, oh, because of security reasons, I'm unable to leave this area, he said.
1: 그래서 제가 그 앉아 있는데.
0: And I was sitting there.
1: 어떤 젊은 사람이 옆에 앉아.
0: A young person came and sat next to me.
1: 당신 누구냐?
0: I asked him, who are you?
1: 이분이 그 총리의 비서예요.
0: And he was the secretary to the prime minister.
1: 남태평양에 있는
0: in the South Pacific.
1: 그 이제 한 작은 섬나라인데.
0: It's a small island country.
1: 아, 총리 여기 오셨느냐?
0: I asked him, oh, is the prime minister here?
1: 오셨다.
0: Oh, he says yes, he is.
1: 제가 명함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0: And I gave him my card and I said,
1: 나 이런 사람인데.
0: No, this is who I am.
1: 총리 좀 만나기 원하시면 만났으면 좋겠다.
0: And if he wants, I can meet with the prime minister. I told him.
1: 비서가 갔어요.
0: And the secretary went.
1: 금방 오더니.
0: And immediately he came.
1: 총리께서 만나고 싶었다.
0: And the said prime minister wants to meet with you.
1: 국가 원수인데.
0: He's the head of a state.
1: 신은 조회도 안 되고.
0: You know, they didn't do a background 그, check on me.
1: 거기서 만난 사람.
0: Just immediately, I just met him. And he just saw my card and said he would like to meet with me.
1: 제가 들어갔습니다.
0: So I went in.
1: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
0: And there I began to preach the gospel.
1: 주 복음을 전하기.
0: And then I preached the gospel.
1: 총리께서 너무너무 자세히 잘 들으시고.
0: And the prime minister, he listened so well.
1: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0: And after I was done preaching the gospel,
1: 그분이 죄의 사함을 받으십니다.
0: H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1: 시계를 보니까
0: And then I looked at the clock.
1: 42분이 지났고
0: 42 minutes had passed.
1: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0: And I was so happy.
1: 총리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0: And the prime minister was so happy.
1: 나중에
0: Later on
1: 우리 교회에 이제 선교사 한 분이 남태평 그 복음을 전한 분이 있는데
0: There was a missionary who of ours who went to the South Pacific to that island to preach the gospel.
1: 그 나라를 찾아가셨어요.
0: And he went to that country.
1: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0: And while speaking
1: 총리를 뵀다 하더라고.
0: He said he met the prime minister.
1: 총리께서 And the, 우리 형제 보고
0: And the prime minister said to that missionary
1: 혹시 한국에 박옥수 목사라고 아세요?
0: Asked him, do you know Pastor Oksu Park from Korea?
1: 아, 우리 가르친 선생이라고.
0: Oh yes, he is our teacher.
1: 아, 그러냐고.
0: Oh really?
1: 이제 여기 한번 오라고.
0: No, please have him come here.
1: 제가 한번 가려고 했는데.
0: And so I plan to go there.
1: 이제 총리가 이제 임기 끝나고 새로 돼서 다른 분이 하지만.
0: And that prime minister, his term has ended, so they have a new prime minister now.
1: 그냥 진짜 그 국가 원수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0: And it's really hard to meet a head of a state.
1: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여시니까.
0: But God opens the doors before us.
1: 너무너무 놀랍게 이런 일 되어져 너무 감사해요.
0: I'm so thankful that so amazingly these things happen.
1: 그래서 그 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0: And now the gospel is entering those countries.
1: 이제 빨리 코로나 끝나면.
0: And once the corona ends.
1: 우리 한번 꼭 가려고 생각하고.
0: You know, I'm planning to go there.
1: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0: And God is opening the doors in the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1: 거의 대부분 나라 이북 나토.
0: And in most countries except North Korea.
1: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나라 다 간 것 같은데.
0: Except for that, we're almost in every country.
1: 제가 복음을 전한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로 도우셔서.
0: And as I preached the gospel, God helped us in so many ways.
1: 이런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0: And He allowed us to do these things without any lackings.
1: 어린 아이가.
0: A young child.
1: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0: When he's together with Jesus.
1: 나도 영적으로 정말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0: Even me, I was such a young child spiritually.
1: 예수와 함께 1년, 2년, 10년, 20년 지난 동안.
0: But as I spent 1 year, 2 years, 10 years, 20 years with Jesus.
1: 예수님 내게 역사하셔서.
0: Jesus worked upon me.
1: 만배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
0: And opened the doors for me to preach the gospel all over. When I think about that, I'm so thankful.
1: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하신 너무 놀라.
0: And it was so amazing the work that God was doing inside of us.
1: 많은 국가 원수를 만났습니다.
0: I got to meet many heads of states.
1: 30분이 훨씬 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0: I've met more than 30 heads of states.
1: 에스와티니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0: Even when I went to Eswatini.

0: 저는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이 하나 있었는데
1: We had our music school students.
0: 에스와티니에 가서 봉사하러 갔어요.
1: And they went to do Eswatini for volunteer service.
0: 어느 국립대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1: And one day there was a national university graduation.
0: 우리 학생들이 거기 노래 부르러 갔어요.
1: And our students went there to go sing.
0: 근데 얘기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1: And then they said, could we do it? They said, no.
0: 오늘은 국왕께서 오시기 때문에.
1: And today the king will be coming.
0: 어제 국왕 배학교 어제 순서를 보니까 아무도 못 고친.
1: And we sent the program to the king yesterday already, so nobody can change that program.
0: 괜찮으세요?
1: Okay, that's fine. We'll just attend the graduation and watch. But one of the directors came and said,
0: 국왕이 안 오셨는데,
1: the king is not here yet.
0: 노래 부를 수 있겠냐?
1: Would you like to sing?
0: 아, 예.
1: Oh, sure.
0: 몇 곡 부르러?
1: How many songs do you want to sing? We want to sing 3.
0: 아, 예.
1: Oh, okay.
0: 국왕이 오시기 전이었는데.
1: And it was before the king came.
0: 이 여학생 둘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1: And these two girls, they sang so well.
0: 1절 한 반쯤 불렀을 때
1: when about a 1.5 verses through
0: 국왕이 오셨어요.
1: That's when the king came.
0: 아무 말씀 안 하고
1: and without saying anything
0: 자리에 앉으셨어요.
1: He just sat in his seat.
0: 이 학생들이 두 곡을 더 불렀어요.
1: And then the girls sang two more songs.
0: 그 졸업식이 됐는데
1: and then they had the graduation.
0: 졸업식을 다 마쳤어요.
1: And the graduation ceremony was over.
0: 국왕 폐하께서
1: and then the king
0: 아까 노래 부른 학생들 오라 그랬어요.
1: I called for those two students who were just singing.
0: 그 학생들이
1: And they came to see the king. What country are you guys from? Oh, we're from Korea. How do you sing our song so well? Oh, we're music students. And as they talked,
0: 국왕님 10일 후에
1: King, in 10 days,
0: 우리 길러주신 우리 그 설립자 목사님 오십니다.
1: Our founder pastor, he will be coming here.
0: 국왕께서 장관을 시켜가지고 국왕에서 나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1: And so the king sent one of his government ministers to pick me up from the airport.
0: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내렸는데
1: And when I got off at the airport
0: 저는 일반석에 보통석으로 올라가는데 And 그 사람처럼 인도해가지고 기빈석으로
1: I just wanted to go through the regular line but they pulled me out and put me into the VIP lines
0: 장관이 저를 마중 왔다
1: And then one minister came to pick me up
0: 차를 타고 이제 장관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1: And then the minister in his car took me to the king's palace
0: 장관에게 물었어요.
1: And I asked the king.
0: 국왕, 내가 면담 시간을 많이.
1: I asked the minister, how much time do I get with the king? He answered, you get 40 minutes.
0: 알겠다고.
1: I said, okay.
0: 가서 에스와티니 왕실에 갔습니다.
1: And I went to the King Eswatini's king's palace.
0: 우리 저 조셉 목사님 같이.
1: With Pastor Joseph.
0: 그래 가서 이제 조셉 목사 통역해 주시고.
1: And Pastor Joseph interpreted for me.
0: 국왕에게 국왕을 만났습니다.
1: And we met the king.
0: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1: And then I preached the gospel.
0: 한 30분 복음을 전했어요.
1: And I preached the gospel for about 30 minutes.
0: 그러니까 국왕이 다 들으셨습니다.
1: And then the king listened to everything.
0: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전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1: And then the king said to me, Pastor, can you preach the word more to me?
0: 그래서 또 30분을 더 전했어요.
1: So I preached for another 30 minutes.
0: 그래도 국왕께서 나를 딱 쳐다보셔 한 말씀 좀 더 전해.
1: And then the king looked at me and said, "Can you preach the word a little more?"
0: 30분씩 세 번 한 한 시간 반을 보고.
1: And so I preached 30 minutes three times. So for an hour and a half, I preached the gospel to him.
0: 그래서 그날 죄 사함을 받.
1: And that day, the king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0: 국왕이 너무 기뻐하셨네.
1: And the king was so happy.
0: 목사님, 제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1: Pastor, I'll give you land.
0: 여기다 예배당도 짓고.
1: And build a chapel there.
0: 목사님, 집도 지었어요.
1: And pastor, build your house there.
0: 정말 고마웠어요.
1: And I was so thankful.
0: 땅을 주셨는데.
1: And he gave us land.
0: 폰이 약간 변두리라서.
1: And it was a little bit on the outskirts.
0: 우리 아이와이프 학생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변두리 못 갑니다.
1: And we told them IYF students don't have cars, so they can't reach the outskirts.
0: 만 평을 주셨어요.
1: And he gave us about 10 acres of really good land.
0: 산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1: And we went to the mountain. It was so beautiful and nice.
0: 깎을 수가 없네.
1: And we could not, you know, work on it.
0: 왕 폐하께 얘기했어요.
1: So we told the king.
0: 산이 너무 좋아서.
1: It's such a nice mountain.
0: 그냥 깎을 수 없어.
1: We don't want to break it down.
0: 만 평을 더 주면 좋겠다.
1: So can you give us another 10 acres?
0: 그러니까
1: So the king gave us 20 acres of land.
0: 여기 지금 우리 센터 짓고
1: And we're building our center there.
0: 원년도 내 집도 짓고
1: And as the king has said, we're building our house there.
0: 너무 감사한 거예요.
1: And we're so thankful to God.
0: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도우시고
1: In all the work that we do, God is helping us.
0: 은혜 베푸셔서
1: And bestowing grace unto us.
0: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 못한 건 아무것도 없네.
1: And through that God, there is nothing we cannot do.
0: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으로 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1: And through these various ways, God is having us preach the gospel all around the world.
0: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몇 개 안 되는 그렇게 다 복음을